집에 가. 사냥이 춤이 어디에니나 하지. 사냥이 나 하나 수프라노 나와챘소. 사냥이 나 아브라함 수프라노 나와챘소. 사냥이 나 다비디 수프라노 소 나와챘소. 사냥이 와 통코노 하나 다비아라다. 나는 배워 배춤이 아쳐. 아비아 수업에 춤이 아쳐. 나 아니면 수업에 춤이 아쳐.